0: 지금 기억한 사람이 말해 봤을 때 봐요. 3 아포만 2 아포가
1: Good boy, it was a giant. What's the thing?